0: or permanently disabled, often without pay, records, or recognition. Today, many of those stories are preserved at the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located in the southern coastal city of Busan.
1: 마음 아프죠. 올 때마다 제가 그런 일을 그 시대에 살았으면은 어떨까 하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정말 그래서 마음 아프고 일단은 그런 일이 다시는 좀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되겠다.
0: For many of the surviving family members, like Mr. Lee Chul-kwon, the pain is deeply personal.
2: 거기서 탄광에서 그 갱도를 수백 미터인가 내려가 가지고 일을 하고 올라오시고 뭐 하여튼 뭐 돌아와서 모든 게 임금은 전부 다 그 받아서 그쪽 우체국에다 저축을 하고 들어올 때는 뭐 휴지 쪽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그냥 몸만 들어오신 거죠.
0: And the damage wasn't limited to lost pay. Years of brutal labor left many survivors with chronic illness and injuries that followed them for the rest of their lives.
2: 아버지 연세 51세. 작고할 무렵에 네, 평생의 아버지의 모습은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형편이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참 어머니가 다 커버하시고 다행스럽게 8남매 잘 지내고
0: To this day, questions of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remain unresolved. Japan maintains that compensation for victims was settled under a 1965 treaty normalizing diplomatic ti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ROK Supreme Court has ruled otherwise.
3: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0: Activists say the issue isn't simply about compensation, but about how history is remembered.
4: 일본 사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앞으로 평화 국가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침략 전쟁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0: More than eight decades later, the issue goes beyond compensation for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It's now an issue about dignity and whether the truth of history will be fully confronted.
5: Still to come on Global Watch. President Donald Trump says the U.S. will launch an operation to aid stranded ships in the Strait of Hormuz.
6: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arns that Europe could run out of jet fuel in 6 weeks.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7: A vast land of 1.4 billion people.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Home to stories of the unexpected. The unimaginable, the breathtaking, stories that touch the soul, feel the speed, the passion, enjoy spectacular natural and cultural landscapes, feel the thrill of cutting-edge innovations. Discovering China. Global Biz, China Travel. We present a China never seen before. 24/7 at your fingertips, starting on November 6th, 2025.